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.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. 소짜나, 오늘 만체. 볼게, 손오, 찌 볼게.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, 으아, 그름.